0: 뒤로는 내가 이만 내려오는 거 용매 니들도 왔으면 역주 쇼머가 넣었던 다음에
1: 다바 아이용이 대학을 왔듯이 대마 두니신닝이 대학을 기수 대마 추석적으로니 아까운 일 려운낙도
0: 예, 졸리지었을 때, 단나 우뚝뚝이 끝나 죽르고, 빈막에 위하러만, 일렀다운 나갔다라오만, 부여와 세워가니죠. 밑에만 들은 맹의 가시가미, 아비 쪽다울, 내악도아루가미, 다꼬 까보막굿, 아, 오할래럭스 때, 아티코트 카빠사아가미, 악곡다운의 학도 일양했니? 일양이 악곡다운이니 고배하는 게 끝났으면 좋다오. 자, 있나, 일약사가는 숙다가로왕아, 인욕주아미, 아울러시가미, 앙아유기냐감, 앙아유기가미오, 일약이 나수학당의 시미오니오, 다무시, 미아트각도 다무시 아마고알이, 아, 시민의 아다다 공이 아, 나무가 비싸, 빛나고, 이래다가니 공아, 다무시. 다인나, 시민의 우하하따라옥도, 우라시루미우따우, 라우만, 우라다가 이겼고, 방아주가, 이뇨하티, 자기가 수확다가, 말리가 수확다가, 빌 한옥 빌을 하되기 박카메 가이 마카이 수고를 가미 누카가 이카미 다나리 말리가 좋았다가 띠구려올 없이 만맛 다발아 옥도 다코노가 그리 하팔레아 내악투노 이래게 야우티 자우럽소니 닐자가 숙둥아 오가로와 졸로 아 니프키 뚜꾸루룽 오카갈아 오카갈아 오카갈아 뚜비니 오유티 쭈 빌라옥뚝 샤오가마 두삭다우미 티암마기뚜마 다안나 앙아유가 베카티갈로아가 자마오가 말리구티기 루아탁다 앙아유이갖고 라유오와로아 쇼옥루고 두삭다우미뚜 대말리 다꼬 앙꼭다우시요아룽마다 앙아유가 사모일리 호스가 야오라옥도 아까울루가고 다쿤나스테가미 다나 사바티구루만 앙아유가 사모이지 사낭오빙모왕내악두는 이라기야오티타오나숙도 가위주인나군나일리가미 카이카시군나일리가미 아까가 가바마하루쿤나 닐덕들이야루라옥남만 쇼울루 독수라고 육수니 간우 있는 소학도 알루비시 다쿠라고 있다는 사모일이 소고시굴루 사반틴 우키울리 알루고로 아나는을 추네어럽바 아비치쿠시오 니비오가 양능하니 수망이투시 이만나고 요칼랄라 온남만 다안 앙아유가 악슐리 우득 아나는 우득 기타오나 지라옥 테마요고 임마하 하위망이 칼옥동아 다무시쿱 자능오아프디악티타오 하타오유누 이라기야오네아로 닝이 한우이기야 간나가 호로옥두 사무일이 이라오네아마 한우께야 테마 두삭티타오록두 아키쇼크타오록두 아수이다가루 다코아 우아셀루약투이 다꽝우라오마타 아마호아리 미트마르스그미우타 세페디멧 아트로실리 다꽈 미트마르스그미우타 빙아시잉우유 우시적다우라오마타 악팔레야피 사이먼 악팔레야피 이뉴티아 다꽈 누카사가이따오 다꽈 아마호아리쿠 세페디쿠 다꽝우라오쿠 아마 셀루비뉴 저한 아마홀이 와타타쿵이 아마 시미오니 타코 무로마타